산이 캔다리 뉴리 뉴리 쿠 뉴두아 닌테리 히나리 닌테리 히다리 테니 캔다리 바이 살리 데 mi tierra es Oaxaca